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는경영환경을지속적으로최소화해고효율정무봉사로시장주체발전에에너지를보유하고있습니다珲春변경경제합작구11호단지에위치한珲春길도농업옥수수가공대상생산이순조롭게추진되고있습니다금년에珲春시에서는권한의향과관리결부봉사최소화개혁을지속적으로심화하면서경영환경최소화에착수하여정무봉사의효능을끊임없이제고하고기업의제도적거래원가를낮추며시장화법치화국제화경영환경을적극구축하여시장주체의발전에안정적이고공평하고투명하며예측가능한량완환경을조성했으며고효율정무봉사로전시경제의고품질발전에에너지를부여했습니다정무봉사의질과효율을향상하면업무처리와창업이더욱편리해집니다珲春시정무봉사중심에서는창구수리통합봉사모식을전면추진하고기업설립대상심사비준부동산등기등고수파사항은최다1회달리기를실현했으며일부사항은한번도가지않아도되는것을실현했습니다정무봉사의표준화기본화편리화건설을깊이있게추진하고정무봉사사항명세서를전면정리공포하며항목별로처리근거신청자료처리절차처리종결기한을명확히하고처리기한을단출하며사무처리절차를간소화하여데이터가많이움직이고대중들을적게달리도록했습니다인터넷플러스정무봉사를추진하고온라인사무플랫폼의기능을보완하며더욱많은사항을인터넷으로처리하고손바닥으로처리하고가까운곳에서처리하도록추진하여정무봉사의편의도와대중의만족도를끊임없이높였습니다이와함께처리할수없는일반영창구를설립하고기업과대중이일을처리하는과정에부딪힌난제를전문적으로수리해결하여정무봉사의마지막 1km 를원활하게했습니다중점기업을정밀하게봉사하고대상착지의속도와효율을높였습니다중점대상과대외무역기업에대해珲春시는대상관리와기업비서복무기제를구축하여전과정을추적하고정밀하게봉사하며기업이대상착지생산경영통관물류등방면에서부딪힌난제를적시에협조해결했습니다정무와기업의상시화소통기제를건립하고정기적으로기업과자담회정부은행기업접목회를개최하며기업의요구를경청하고기업의관심사에응답하며기업의어려움을해소하고문제해결을도왔습니다독특한특색을띤자동차수출의새로운모식을모색하여1분기국산상품차량수출이동기대비대폭급증했으며자동차수출은珲春대외무역성장의중요한버팀목과새로운성장점으로재빨리성장하고있습니다다국무역편리화수준이지속적으로제고되고개방통로가더욱원활해졌습니다珲春통상군은사전신고2단계신고일괄징세등통관모식을대대적으로추진하여통관절차를지속적으로최소화하고통관효율을제고했습니다신설한해산물통관은녹색통과를실현하고통관시간을대폭줄이며물류원가를낮추어신설한해산물의다국통관절차가번거롭고생선손실이큰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했습니다출국세금환급정책이착지되어효과를보았습니다2025년9월길림성에서경외려객쇼핑출국세금환급정책을정식실시한이래해관부문은여러가지조치를병행하여봉사의변목문제를해결하고珲春의다국전자상거래와출국세금환급이협동발전하여두분야에서성과를내어시장의활력을한층더활성화했습니다경영환경의지속적인최소화는시장주체의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훈촌을 선택하고 훈촌에 투자하여 전시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는 지속적으로 선진 표준으로 차이점을 찾고 단점을 보완하여 더욱 높은 표준과 더욱 실제적인 조치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경영 환경의 금명함을 전력으로 구축하여 변경 도시 훈촌이 투자 흥업의 열도, 혁신 창업의 옥토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자는 일전에 훈촌 변경경제 합작구 11호 단지에 위치한 훈촌 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생산 설비가 빠르게 가동되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생산선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주문을 서둘렀으며, 현장 곳곳에서는 활기차고 질서 있는 생산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생산 작업장에 들어서자 매 하나의 옥수수가 박피기에 들어가 껍질을 벗겨낸 뒤 생산선 옆에 노동자들이 차례로 여분의 이삭 자루를 제거하고 선별해 각각의 플라스틱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은 이를 찜통 안에 넣어 찌고 삶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찌고 삶는 작업이 완료된 후 노동자들은 화물용 승각기를 통해 빠르게 옥수수를 급속 냉동실로 옮겼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훈촌 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은 훈촌 길도 농업유안회사에서 투자 건설했으며 총 투자액은 1,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경험 있는 재배 농가와 협력해 재배 과정에서 정밀화 관리를 실시하면서 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확물을 받을 때에는 당일 수확, 당일 가공을 실시해 옥수수의 신선한 식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안입니다. 오늘은 제11편 보장 및 감독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당위의 통일령도, 정부의 의법관리, 통일전선사업부문에서 주도하여 조율을 하고 민족사업부문에서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각 부문에서 힘을 합치어 협력하고 전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족 사업 구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민족 사업 조율 기제를 건전화합니다. 국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요구를 간부의 양성, 선발, 사용과 관리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민족 지역 간부 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과 사용을 중시합니다. 현급 이상 이민 정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연도 계획에 포함시키며 관련 사업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킵니다. 국민은 민족 단결 진보를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와 고발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기관 및그 사업 일꾼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민족 단결 진보 촉진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시범 건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요구를 두드러지게 해야 합니다. 매년 9월의 네 번째 주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서 국가는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합니다. 대러시아 다국 전자상 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다국 전자상 거래 실용 인재를 육성하고자 근일 2026 훈촌 다국 전자상 거래 고품질 발전 양성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양성회는 WOF, KBU, DDY 실제 조작, AI 도구 응용, 지능화 물류, 대러시아 시장 집중 공략 등 내용을 둘러싸고 거행되었습니다. 훈촌 및 전성 령기초 작업자, 전통 대외무역 전환기업, 다국 전자상 거래 종사자, 단지 운영자, 물류창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 실천 능력을 강화하고 다국 전자상 거래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자원의 정밀한 접목을 추진하고 장기 효과 지도 기제를 구축해 기업의 후속 발전에 지속적인 지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훈촌의 대러시아 지역 우세에 입각해 AI 기술을 수단으로 이론 학습과 작지 실천의 장벽을 뚫고 시장 주체가 디지털화 운영 수단을 장악하도록 조력하며 진입 장벽과 운영 원가를 낮추고
현지 다국 전자상거래 인재의 기초를 가일층 튼튼히 다지며 전성 대러시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조동하게 됩니다. 길림성에서는 일전에 금융 3농 조력 향촌진흥 주제 뉴스 발표회를 소집해 금융 농업 조력 결렬 새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밀한 금융 활수로 흙토지를 자양하고 식량 안전, 특색 산업 발전과 농민 증수와 치부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올해의 길림성에서는 농업 생산, 특색 재배, 농산물 가공, 전자상 거래, 농업 조력, 향촌 건설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농업 관련 대출 투입 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 자원이 지속적으로 현역 향촌,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농업 선도 기업에 편중되면서 농가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중국 농업발전은행 길림성 분은행은 우리 성의 유일한 농업정책성 은행입니다. 목전 이 은행에서는 이미 400억 원의 전문 매입 대출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올해 우리 성의 가을 곡물 매입 사업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전력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길림살, 생식용 옥수수, 인삼, 중약재, 유구, 양식 등 길자호 특색 산업에 입각해 성내 각큰 금융기구에서는 농산물 보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여러 가지 순수 신용, 낮은 이율, 온라인 농민 혜택 금융 상품을 출범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 거래 상향의 새로운 업태에 비추어 전자상 거래 농업 조력 특별 대출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산지 생방송, 창고 저장, 냉동 물류, 온라인 판매 농가 및 합작사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길림의 우수 농산물이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려지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성 금융계통은 수수료 인하와 리자 지원 농민 혜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업 관련 대출 이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며 각종 봉사 수수료를 감면해 농업 경영 주체의 융자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었습니다. 각큰 은행에서는 봉사의 중심을 하행 조정하고 농업 조력 봉사역 유동 금융 봉사 대회에 의탁해 촌 마을에 깊이 들어가 정책 선전 강연, 신용 평가, 융자 접목을 전개함으로써 금융 농업 조력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물업 소구역 주거 환경을 절실히 개선하고자 훈천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무물업 소구역 녹지 환경 특별정비 행동을 전개해 소구역 녹화 면모를 가일층 제고함으로써 문명도시 건설 각종 사업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초동되도록 했습니다. 정비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빨간 조끼를 입고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며 무물업 소구역 건물 주변 녹지대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두들 각종 도구를 들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마른 나뭇가지와 락엽을 쓸어내는 한편 녹지대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폐기물까지 수거해 위생 사각지대를 전면적으로 없애고 소구역 녹지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는경영환경을지속적으로최적화해고효율정무봉사로시장주체발전에에너지를보유하고있습니다珲春변경경제합작구11호단지에위치한珲春길도농업옥수수가공대상생산이순조롭게추진되고있습니다근년에珲春시에서는권한의향과관리결부봉사최적화개혁을지속적으로심하면서경영환경최적화에착수하여정무봉사의효능을끊임없이제고하고기업의제도적거래원가를낮추며시장화법치화국제화경영환경을적극구축하여시장주체의발전에안정적이고공평하고투명하며예측가능한량완환경을조성했으며고효율정무봉사로전시경제의고품질발전에에너지를부여했습니다정무봉사의질과효율을향상하면업무처리와창업이더욱편리해집니다珲春시정무봉사중심에서는창구수리통합봉사모식을전면추진하고기업설립대상심사기준부동산등기등고수파사항은최다1회달리기를실현했으며일부사항은한번도가지않아도되는것을실현했습니다정무봉사의표준화기본화편리화건설을깊이있게추진하고정무봉사사항명세서를전면정리공포하며항목별로처리근거신청자료처리절차처리종결기한을명확히하고처리기한을단출하며사무처리절차를간소화하여데이터가많이움직이고대중들을적게달리도록했습니다인터넷플러스정무봉사를추진하고온라인사무플랫폼의기능을보완하며더욱많은사항을인터넷으로처리하고손바닥으로처리하고가까운곳에서처리하도록추진하여정무봉사의편의도와대중의만족도를끊임없이높였습니다이와함께처리할수없는일반영창구를설립하고기업과대중이일을처리하는과정에부딪힌난제를전문적으로수리해결하여정무봉사의마지막 1km 를원활하게했습니다중점기업을정밀하게봉사하고대상착지의속도와효율을높였습니다중점대상과대외무역기업에대해珲春시는대상관리와기업비서복무기제를구축하여전과정을추적하고정밀하게봉사하며기업이대상착지생산경영통관

지속하고 통관 효율을 제고했습니다. 신설한 해상물 통관은 녹색 통관을 실현하고 통관 시간을 대폭 줄이며 물류 원가를 낮추어 신설한 해산물의 다국 통관 절차가 번거롭고 생선 손실이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출국 세금 환급 정책이 착지되어 효과를 보았습니다. 2025년 9월 길림성에서 경유해 여객 쇼핑 출국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한 이래 해관 부문은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봉사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훈촌의 다국 전자상 거래와 출국 세금 환급이 협동 발전하여 두 분야에서 성과를 내어 시장의 활력을 한층 더 활성화했습니다. 경영 환경의 지속적인 재속화는 시장 주체의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훈촌을 선택하고 훈촌에 투자하여 전시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는 지속적으로 선진 표준으로 차이점을 찾고 단점을 보완하여 더욱 높은 표준과 더욱 실제적인 조치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경영 환경의 금명함을 전력으로 구축하여 변경도시 훈촌이 투자 흥업의 열도, 혁신 창업의 옥토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자는 일전에 훈촌 변경경제 합작구 11호 단지에 위치한 훈촌 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생산 설비가 빠르게 가동되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생산선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주문을 서둘렀으며, 현장 곳곳에서는 활기차고 질서 있는 생산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생산 작업장에 들어서자 매 하나의 옥수수가 박피기에 들어가 껍질을 벗겨낸 뒤 생산선 옆에 노동자들이 차례로 여분의 이삭 자루를 제거하고 선별해 각각의 플라스틱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은 이를 찜통 안에 넣어 찌고 삶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찌고 삶는 작업이 완료된 후 노동자들은 화물용 승각기를 통해 빠르게 옥수수를 급속 냉동실로 옮겼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훈촌 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은 훈촌 길도 농업유안회사에서 투자 건설했으며 총 투자액은 1,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경험 있는 재배 농가와 협력해 재배 과정에서 정밀화 관리를 실시하면서 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확물을 받을 때에는 당일 수확, 당일 가공을 실시해 옥수수의 신선한 식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안입니다. 오늘은 제11편 보장 및 감독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당뇌의 통일령도, 정부의 의법관리, 통일전선사업 부문에서 주도하여 조류를 하고 민족사업 부문에서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각 부문에서 힘을 합치어 협력하고 전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족사업 구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민족사업 조율기제를 건전화합니다. 국가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의 요구를 간부의 양성, 선발, 사용과 관리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민족지역 간부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과 사용을 중시합니다. 현급 이상 이민 정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년도 계획에 포함시키며 관련 사업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킵니다. 국민은 민족 단결 진보를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와 고발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기관 및그 사업 일꾼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민족 단결 진보 촉진 법정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리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시범 건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요구를 두드러지게 해야 합니다. 매년 9월의 네 번째 주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서 국가는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합니다. 대러시아 다국 전자상 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다국 전자상 거래 실용 인재를 육성하고자 그늘 2026 훈촌 다국 전자상 거래 고품질 발전 양성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양성회는 WOF KBU DDY 실제 조작,
AI 도구 응용,

지능화 물류, 대러시아 시장 집중 공략 등 내용을 둘러싸고 거행됐습니다. 훈촌 및 전성 련기초 작업자, 전통 대외무역 전환기업, 다국전자상거래 종사자, 단지 운영자, 물류 창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 실천 능력을 강화하고 다국전자상거래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자원의 정밀한 접목을 추진하고 장기 효과 지도 기제를 구축해 기업의 후속 발전에 지속적인 지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양성은 훈촌의 대러시아 지역 우세에 입각해 AI 기술을 수단으로 리론 학습과 작지 실천의 장벽을 뚫고 시장 주체가 디지털화 운영 수단을 장악하도록 조력하며 진입 장벽과 운영 원가를 낮추고 현지 다국 전자상거래 인재의 기초를 가열층 튼튼히 다지며 전성 대러시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초동하게 됩니다. 길림성에서는 일전에 금융 삼농 조력 향촌 진흥 주제 뉴스 발표회를 소집해 금융 농업 조력 결렬 새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밀한 금융 활수로 흙토지를 자양하고 식량 안전, 특색 산업 발전과 농민 증수와 치부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올해의 길림성에서는 농업 생산, 특색 재배, 농산물 가공, 전자상 거래, 농업 조력, 향촌 건설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농업 관련 대출 투입 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 자원이 지속적으로 현역 향촌,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농업 선두 기업에 편중되면서 농가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중국 농업발전은행 길림성 분은행은 우리 성의 유일한 농업정책성 은행입니다. 목전 이 은행에서는 이미 400억 원의 전문 매입 대출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올해 우리 성의 가을 곡물 매입 사업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전력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길림살, 생식용 옥수수, 인삼, 중약재, 유구, 양식 등 길자호 특색 산업에 입각해 성내 각큰 금융기구에서는 농산물 보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여러 가지 순수 신용, 낮은 이율, 온라인 농민 혜택 금융 상품을 출범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 거래 상향의 새로운 업태에 비추어 전자상 거래 농업 조력 특별 대출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산지 생방송, 창고 저장, 냉동 물류, 온라인 판매 농가 및 합작사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길림의 우수 농산물이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려지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성 금융계통은 수수료 인하와 리자 지원 농민 혜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업 관련 대출 이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며 각종 봉사 수수료를 감면해 농업 경영 주체의 융자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었습니다. 각큰 은행에서는 봉사의 중심을 하행 조정하고 농업 조력 봉사역 유동 금융 봉사 대회에 의탁해 촌 마을에 깊이 들어가 정책 선전 강연, 신용 평가, 융자 접목을 전개함으로써 금융 농업 조력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물업 소구역 주거 환경을 절실히 개선하고자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무물업 소구역 녹지 환경 특별 정비 행동을 전개해 소구역 녹화 면모를 가열층 제고함으로써 문명도시 건설 각종 사업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정비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빨간 조끼를 입고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며 무물업 소구역 건물 주변 녹지대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두들 각종 도구를 들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마른 나뭇가지와 락엽을 쓸어내는 한편 녹지대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폐기물까지 수거해 위생 사각지대를 전면적으로 없애고 소구역 녹지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전성군중신변부정기포및부패문제집중정돈사업추진회의가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군촌시에서는민생의실제적인일을착실히추진한것으로군중들의획득감행복감을부단히제고하고있습니다전성군중신변부정기폭및부패문제집중정돈사업추진회의가근일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성당석이황강희회의를사회하고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평정석의중요지시회의정신을깊이관찰하고력도를줄이지않고기세를늦추지않으며기준을낮추지않고집중정돈이끊임없이깊이나아가고더욱큰성과를거두도록추동해인민군중이공평하고정의가교태했다는것을절실히느끼도록해야합니다성당이부석이며성장인허옥정이회의에출석해연설했습니다중앙교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제1감독조관련동지들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집중정돈이전개된일에전성상하에서는습금평정석의중요지시회시정신과당장중대결책보치를예누리없이관찰하고중앙교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의강력한지도하에성실하게실천하고착실하게일하며힘을모아난관을공략해각항사업이착실한성과를거뒀습니다군중신변의부패를조사처리하고군중들이강하게반영한일련의고질적인문제를해결했으며군중의복지에마음을쓰는일련의간부대우를단련해복지에가능하고보급가능한일련의경험방법을형성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집중정돈은인민을위해싸우고정의를위해싸우는것이며민의를따르고백성의인정을받는것이므로반드시꾸준히실속있게잘추진하고실질적인성과를거둬야합니다첫째당부를명기하고립지를제거해야합니다집중정돈사업을잘들어주는것을정치적책임을보여주는필연적인요구이자한지역백성에게복을가져다주는핵심적인조치며당성을단련하고기풍을바로잡는실제행동으로삼아결전의해에결전의싸움을단호히잘싸워이겨야합니다둘째중점에초점을맞추고공략을다그쳐야합니다신소새로운상황과동향을제때파악하고지도간부들은앞장서서사건을책임지며모순이두드러지고문제가집중된곳으로직접내려가신소를접수하며현당이속이는어려운문제를두려워하지말고신소난제를적극해결해야합니다농민공로임지불을보장하고악의적인로임재불행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적용해절대로그들이땀을흘리고또눈물까지흘리게해서는안됩니다군중이기뻐하는지만족하는지동의하는지를사업을검증하는기준으로삼아농촌집채3자관리고표준농지건설등방면의문제정돈을착실하게추진해야합니다셋째깊이파고들어철저히조사하고경각심을강화해야합니다사건배후의형식주의관료주의문제를깊이파고들어조사하고보여주기식성과를꾸미는행위성과수치를조작하는행위등지적관왜곡문제를파고들어조사하며느슨하게당을관리하고지리하며당건설이형식화되고악화되는문제를깊이파고들어조사하고교율을위반하고법을어긴간부에대해서는엄격하게조사하고신속하게처리해진정으로한명을조사처리함으로써한지역을경고하고한지역을정화하는효과를거둬야합니다넷째제도를보완하고재발을엄격히방지해야합니다전형적인사건을하나조사처리할때마다한차례해보하듯철저히분석해왜이분야에서문제가빈번하게발생하는지제도의어느부분에허점이생겼는지감독관리어느환절에서문제가발생했는지왜제도가있는데도시행되지않는지를명확히파악해야합니다반복적으로발생하는공통적인문제에대해서는사례유형별분석을돌파구로삼아심층적인문제와구조적인문제를찾아내고감독과관리를유기적으로연계해야합니다정기적으로정돈성과에대해되돌아보기를실시하고군중이직접문제를제기하고결과를공시공개하며신고장려등을실시하는제도를마련하고보완해야합니다교율검사감찰감독과심계감독재정회계감독통계감독등의협력

가족과 연계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철저하게 흔적을 남기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집중 정돈을 사업 보고와 책임 보고, 당정 감독 점검, 순시순찰, 간부 평가 등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급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서 일선으로 내려가 감독하고 지도해야 하며, 시현 당정 제일 책임자들은 제일 책임자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엄격하고 세밀하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전성 교율 검사 감찰 기관은 계속해서 솔선수범해 투쟁 정신을 발휘하고 교율과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질과 효율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각급 직능 부문에서는 주관 감독 관리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으로 칼끝을 겨누어 해당 계통의 두드러진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정확한 인재 등용 방향과 사업 방향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중대한 투쟁의 일선에서 간부를 양성하고 단련하며 검증해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개혁에 적극적이고 사업 실적이 뛰어나며 정렴 결백한 간부를 진정으로 선발하고 중용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성교율 검사위원 서기, 성감찰위원회 주임인 사문빈이 전성 집중정돈 사업 진척을 통보했습니다. 채동, 손간, 류위, 진육황, 김육희가 중점 책임 정돈 대상과 민생 실사 진척 상황, 존재하는 문제 및 담단계 조치를 회보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회 동지, 성교율 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지도성원, 성직속 관련 부문과 각 시조,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책임 동지 등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혼준시에서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시종 민생 보장과 개선을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 삼으며 군중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민생 실사 대상을 알심드려 계획 실시하며 교육, 의료, 취업, 사회 보장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정확하게 시책하면서 매 하나의 민생 실사가 성과를 거두고 매 하나의 해민 조치가 인심을 따뜻하게 해 발전 성과가 보다 많은 전시 시민들에게 보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과 안정감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교육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혼천시에서는 교육 투입 역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의무 교육의 질적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며 학교 건물 보수 개조, 교수 설비 갱신, 학생 급식 개선 등 대상을 추진해 도시농촌 학교 운영 조건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원 양성과 교류 기재를 보완해 교원들의 전문 자질과 교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감소 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교외 양성 행위를 규범하며 방과 후 봉사지를 높이는 한편 방과 후 봉사 내용을 풍부해 학생들의 전면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경 향진 학교에 대한 지원 력도를 확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해 도시농촌 교육 일체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농촌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위생 봉사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군중들의 진료가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의학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김일영 현역 의료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양질의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내려가도록 촉진하고 시향촌 3급 의료위생 봉사망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층의료위생기구의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설비와 의무일꾼을 충분히 갖추고 강화하며 기층진료봉사 능력을 향상시켜 군중들이 진문 앞에서 량질의 편리한 의료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예약진료, 시간대별 진료, 온라인 상담 등 변민봉사를 시행해 군중들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공위생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만성질환 관리, 분야아동 보건 등 사업을 잘하면서 전력을 다해 인민군중의 생명재산과 신체 건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취업 보장이 착실하고 힘있게 추진되며 취업 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혼준시에서는 취업 우선 정책을 세밀하게 시달하고 직업기능 양성력도를 높이며 시장 수요와 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주문형 방향성 양성을 전개해 노동자의 취업 능력과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 농민공, 취업 곤란 인원 등 중점 군체의 취업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하고 창업담보대출, 창업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시달하면서 창업으로 취업을 이끄는 것을 경제하고 있습니다. 동산구 경제, 다국 전자상거래, 문화관광산업 등 발전 우세 의탁해 동많은 취업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 경로를 넓혀 취업 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민생보장망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 극빈곤 인원구조 부양 기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계층별, 분류별 사회구조 체계를 건립 건전히 보장해야 할 사람은 모두 보장하고 구조해야 할 사람은 모두 구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류수아동 등 특수

0: 당풍 해운 닷새 군촌을 찾아 변경 도시만의 인문과 자연의 화폭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G331 군촌 구간을 따라 남쪽으로 달리면 넓고 평탄한 도로가 산림과 습지 사이를 휘감으며 뻗어있고 길 양옆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두만강 물결은 조용히 흐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변경만의 웅장하고 독특한 풍광입니다. 목소진 캠핑카 야영지와 거로 시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캠핑을 즐기며 야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변경 도시 밤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국도를 따라 계속하면 경신습지에 물빛이 반짝이고 갈대숲이 바람이 흩날리며 아름다운 생태 풍경이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기념사진을 남기도록 흡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G331 군촌 구간의 핵심 필수 방문지인 군촌 풍경구에 도착합니다. 룡호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로저 삼국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고 기러기 울음소리가 삼국이 들리고 호랑이 포효 소리가 삼강에 울려 퍼지는 변경의 상황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산 기슭의 동방 제일촌에는 조선족 특색 민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으며 민속 체험과 특색 음식이 자가운전 여행을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만들어줍니다. 여름 방학이 막바지이지만 풍경은 계속됩니다. 현재 군수는 가을철 관광 기회를 잡아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로를 기반으로 로선 내 관광 부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변경 자가운전 관광 명함을 빛내어 이 변경 풍성이 지속적으로 문화 활력을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군수를 찾아 관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소구역 환경은 문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초석이자 주민 안거 락업의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구역에서는 여성이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행위, 녹지내 규정 위반조차 녹지를 무단 점유해 채소를 재배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 등 각종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거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정비가 시급합니다. 소구역 내에서는 비문명적인 반려견 사육 및 관리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아 개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으며 배설물도 제때 치우지 않아 사람을 물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부 자가용은 잔디밭을 함부로 밟고 주차하면서 녹화 식생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공공 녹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비료 사용으로 악취가 발생해 공공 녹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 주변 구석이나 녹지대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등이 장기간 쌓여 있고 제때 수거 처리하지 않으면서 모기와 세균이 번식하고 있어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 혼란 현상은 일상적인 관리와 순찰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공공 문명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부문 사회구역 및 무렵에서는 조속히 특별 질의를 전개하고 순찰과 설득 력도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상시와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문명 선전 인도를 강화해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공공 질서를 준수하고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소구역 환경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田小凤，双枪闹心房。哎呦，就好像疯了似的，非要枪毙张作霖。张作霖怎么哀求，怎么解释，他也不听。后来张作霖一看呢，算了吧，别费这些话了。你不是想打死我吗？那你就开枪吧。张作霖把眼一闭，头一低，就交给田小凤了。那田小凤可不是吓唬张作霖呢、啊、这可不是演戏，这是真格的。再看他把掌中的手枪一顶，张作霖呐、啊，咱们是前世的冤家，今世的对头，有你没我是有我没你，打死你我再自杀，这就要开枪。卢玉春都吓傻了，躲在丈夫的身后，看着眼前发生的一切，不知所措呀。但是他发现田小凤真要搂火，那他可不干了。卢玉春往上一股劲儿，啊，成一声窜到他。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전성군중신변부정기포및부패문제집중정돈사업추진회의가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珲春시에서는민생의실제적인일을착실히추진한것으로군중들의획득감행복감을부단히제고하고있습니다전성군중신변부정기포및부패문제집중정돈사업추진회의가근일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성단석이황강히회의를사회하고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평정석의중요지시회의정신을깊이관철하고력도를줄이지않고기세를늦추지않으며기준을낮추지않고집중정돈이끊임없이깊이나아가고더큰성과를거두도록추동해인민군중의공평하고정의가교태했다는것을절실히느끼도록해야합니다성당이부석이며성장인허옥정이회의에출석해연설했습니다중앙교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제1감독조관련동지들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집중정돈이전개된일에전성장하에서는습금형정석의중요지시회시정신과당장중대결책보치를예누리없이관철하고중앙교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의강력한지도하에성실하게실천하고착실하게일하며힘을모아난관을공략해각항사업이착실한성과를거뒀습니다군중신변의부패를조사처리하고군중들이강하게반영한일련의고질적인문제를해결했으며군중의복지에마음을쓰는일련의간부대우를단련해복제가능하고보급가능한일련의경험방법을형성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집중정돈은인민을위해싸우고정의를위해싸우는것이며민의를따르고백성의인정을받는것이므로반드시꾸준히실속있게잘추진하고실질적인성과를거둬야합니다첫째당부를명기하고립지를제고해야합니다집중정돈사업을잘들어주는것을정치적책임을보여주는필연적인요구이자한지역백성에게복을가져다주는핵심적인조치이며당성을단련하고기풍을바로잡는실제행동으로삼아결전의해에결전의싸움을단호히잘싸워이겨야합니다둘째종점에초점을맞추고공략을다그쳐야합니다신소새로운상황과동향을제때파악하고지도간부들은앞장서서사건을책임지며모순이두드러지고문제가집중된곳으로직접내려가신소를접수하며현당이속이는어려운문제를두려워하지말고신소난제를적극해결해야합니다농민공로임지불을보장하고악의적인로임재불행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적용해절대로그들이땀을흘리고또눈물까지흘리게해서는안됩니다군중이기뻐하는지만족하는지동의하는지를사업을검증하는기준으로삼